0: 다다오네.
1: 블랙본.
2: 네.
1: 틀릭 보다 라이 베스트 라이 틀릭 서고 온 라이 인더원 그 드로우웨이면 되는 버루트 나네 빨리 가오라게 하라 비논 사람 그걸 대나 아냐 올라지는 그걸 니론 빨리 가알라오 우나이즈 비즈넥스 빨리 가알라오 우나이즈 드는 메라 빨리 가알라오 우나이즈는 린다우 빨리 가알라오 우나이즈 올라지는 이겹바나 올라지는 우나이즈는 እናው ይገባል ንከተር ይገባል ይገባል ይገባል እንረዳ ይገባል ነው እውነት እውነት ብቻ ነው ሌላ እውነት የለም እውነት ብቻ ነው እውነት ሳምናት እውነት እውነት ብቻ ነው እዛ ላሲቸር ካስማስ ወሬን በዜማ እንጂ ወሬ እንደው አይበጅ ታጋሹ አቡሽ አይሰራ ደግሞ

0: 다녀오는
1: 블랙본
2: 야네
1: 네 들리고나 라이 버스 라이 들리고서고온 라이 김도원 굿 드로우웨이면 되는 버루치 야네 빨리가 오라가라 비노 사람 그걸 대나느냐 올라지는 그걸 니로 파르갈로 오나지는 넥스 파르갈로 오나지는 넘마라 파르갈로 오나지는 넘나우 파르갈로 오나지는 올라지는 이겹바나 ሁላችንም እውነትን ልናውቅ ይገባል፣ ልንከተል ይገባል፣ ይገባል ይገባል፣ ልንረዳ ይገባል። እውነት እውነት እውነት ብቻ ነው፣ ሌላ እውነት የለም። እውነት ብቻ ነው። እውነት ሳምናት እውነት እውነት ብቻ ነው። እዛ ምላሽ ሲቸር ካስማስ ወሬም በዜማ እንጂ ወሬ እንደው አይበጅ ታጋሹ አቡሹ አይሰራ ደግሞ